0: 야, 그 짝 이름이 비치게 돼, 너. 더 빌리.
1: 네. 네.
0: 더 빌리.
1: 네.
0: 야, 시아무스 더 빌리. 야, 뭐지,
1: 스티. This is not the Billy, this is the Herbert. 야, 야.